0: 당신 부자 부자 김우거 마지막으로 고객이요 의경사 도둑질 고객이 쓰리 쓰리 오해만의 형사 오해 쇼스
1: 하이 하이 스군이 쇼스도 소세요 하이 일리지탕 이단이네
2: 今天呢，我们为上一定岁数的叔叔朋友们分享一套啊夏天应时应季的好套装，满满中每一位男士朋友们穿出咱们自己的穿衣品味。
3: 而且现在流行国风，但咱上了点岁数，咱穿到这个国风之后啊，真的可以把您这个沉稳的底蕴、儒雅的气质完全衬托出来。
2: 而今天有两个颜色，灰色以及蓝色。
3: 今天专柜正品分享，专柜当中售价998块钱一套。我先给大家一个惊喜，我们找到了源头工厂，今天我给大家直接做到了199块钱一套，
4: 这里就会省了700块钱了。
2: 对，
3: 但是还没结束呢，灰色一套好看，藏蓝色一套也好看，我们今天不用挑，不用选，买一套再送一

0: 무슨 일이야? 왜 여기서 차를 멈춰? 지금 전방에 물자가 급히 필요한 거 몰라?
1: 차 수리 중입니다.
0: 지금은 덕천에 다다르고 곧 모른대기로 오는데 왜 여기서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? 두 사람만 남겨서 차 수리시키고 나머지 사람들 빨리 통과시켜!
1: 장군님, 혹시 어디서?
0: 명령에 따라!
1: 충성! 차에 타! 가!